우리의 빠치 우리의 빠치면 빠치 땅 Dis-toi là ma voix, bon soir ma mon FIFA, et yo, papa Omiyad, les lettres money, papa Paul, les lettres money.